아주 잣 갈뚝진의 중간에 또 들어옵니다. 아, 고지 따르지가 도비디. 이제 건배에 그 짜야 그 말이 샬마마 디드리 디비드누. 딱네 우바낭 라츠, 뱅이. 아우 렁금 고구바레 오나자그 똑같이 샤구하든. 가오가 오네랜다. 그르지가 오뚜 원래 인지 이르그들. 아래 바넬 톤다 네쿠사카스 두질. 그르그네 바야 오세 코지그 둠. 그또 담드고지도 어나자네르세 또 그드그디야와 아래 인자운다 캠에베 오 이나키스케이바드 마카레다 쿤잠베데바 쿨라데 카르네 투구니지 투베니지 투베니단네 캄니아나 누디스 캄니바 투네게 마질름 아래 카우가 올레 톤다 그르지가 운지레 올레렘 투금 발레 지 에르 아스게델 아래 코제카라 ar de gna jene da ku au tu de tarto ar geleng ne baden ar tu be ar gouvernement karanja kan be boje de lay tin ba kunta ke memba ku se lo jigra ra ji ba ku jilenda tu ji kene tu banda kam kos gel de wa ar gen je ko be mama tidris de bit no en patugo comité dunda lenda da kula je budbudi big chat ni laya ane tel patugo to de kare de ta sang do dum ba kun bangale de kare ne are gen je kombe tel patugo jagin jade ona zar ni lenda at ba ko de kemne ya se didi je patuwa are